0: broadcasting the sound of faith in Jesus Christ. We're Hope Radio, T8WH, Palau.
1: 안녕하세요. 캐시 데이비슨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요. 하나님의 능력인 주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모든 기적의 근원이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래요? 아니면 교회에 앉아 천국 가길 바랄 뿐인가요? 안나사 선리민 당일의 귤은 귤을 월신 썸프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삶의 기적이 끊이지 않기를 바라시죠. 그럼 어떻게 가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얻을 완벽한 기도를 주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왕국을 얻으니 매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을 모든 이들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영광의 아버지이신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주를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주께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영광의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향하신 주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지 알게 하소서. 이는 주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신 것, 곧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도 불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높이신 것, 곧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능력의 역사에 따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교회 곧 우리 그분의 몸 위에 두신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유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념하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파고들며 그 이유를 묻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답을 찾겠습니다. 전통도 이야기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성경은 깨어질 수 없으며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6장을 시작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옛날 일들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니 나와 같은 자가 없나니 처음부터 끝을 알리며 옛적부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선포하는 자라. 들으셨습니까? 처음부터 끝을 알리며 옛적부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선포하는 자라. 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내 기뻐하는 바를 다 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영혼 속에 거하십니다. 시간 속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처음부터 끝을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이 점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비유를 들었는데 길가에 사람들이 아름다운 장엄한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헬리콥터에 탄 한 남자가 행렬 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는 행렬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행렬 위에 높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보시는 방식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높으십니다. 이 땅의 시작도 보시고 끝도 보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 이 크리스마스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시작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처음에는 한 분 이상이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말씀이신 아들이 계셨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셨으니 처음에는 세 분이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이 사람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것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보십시오. 이 세상의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동물들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115편 16절에서도 선지자 다윗 왕이 말하길 하늘, 심지어 하늘들도 여호와의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은 그가 인자에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을 태초부터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저는 그 이유를 묻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사람에게 주셨을까요? 왜 그에게 통치권을 주셨을까요? 욥기 7장 17절이 그 답을 시작합니다. 욥이 말하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높여주시며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하느님께서 어찌 사람을 돌보시겠는가? 어찌 그를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어찌 그를 돌보시겠는가? 요한일서 4장 8절이 그 질문에 답한다. 확실히 답한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도 요한이 말하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들 사랑하기와 간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람에게 당신에게 사랑으로 응답할 능력, 관계를 맺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으로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창조된 이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 세상 최초의 사람인 아담조차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아담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땅의 통치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사탄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가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는 자신의 통치권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4장 6절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의 일입니다. 마귀는 심오한 선언을 합니다. 마귀가 예수께 말하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니 이는 나에게 넘겨진 것이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하였느니라. 사탄 스스로 이 땅이 자신에게 넘겨졌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그에게 넘겨주었습니까?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통치권을 아담이 돌아서 반역하여 사탄에게 넘겨주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대한 통치권도 잃었습니다.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되찾아 주지 않으셨을까? 시편 89편 34절이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맺은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며 내 입에서 나온 말을 바꾸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바꾸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보는 것은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의 통치권을 아담에게 주노라. 아담이 그것을 사탄에게 넘겼을 때 하나님은 되찾을 수 없으셨다. 그러나 이미 계획은 마련되어 있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이 타락할 것을 아셨다. 그분은 아셨다. 기억하라. 그분은 처음부터 끝을 아셨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통치권을 되찾기 위한 계획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그 계획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되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로 함께 가보십시오. 단 한 구절 속에 숨겨진 심오한 선언입니다. 8절부터 시작합니다. 땅에 사는 모든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어린 양에 대해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 대해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들으셨습니까?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사야 9장 6부터 7절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이맘때면 익숙한 구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으니 들으셨습니까?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입니다.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분은 반드시 태어나야 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이 주어졌도다. 그의 어깨에 통치권이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리우리라. 그의 통치와 평강의 증계는 끝이 없을 것이요.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 위에 영원히 통치하며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것이니 이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나야 했다. 왜 그가 태어나야 했는가? 몇 구절을 살펴보자.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시작한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여기서 시편 40편을 인용하며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기쁘게 드리는 제물이 없나이다 하셨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구절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몸을 지으셨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몸을 가지셔야 했습니다.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땅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몸을 지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예수여 보소서. 내가 책의 두루마리 안에 기록된 대로 오나이다. 내게 기록된 바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라 하였나이다. 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하시는 바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바는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뜻을 이루실까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빌립보서 2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아, 이 말씀 속에 담긴 보배로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이와 같이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이 예수님은 창세전에 이미 계셨고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느니라. 세상이 시작될 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거기에는 세 분이 계셨다. 아버지께서 계셨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으며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령도 계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이 말씀은 여섯 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으셨다. 일곱 절을 보라. 오히려 자신을 비우셨다. 이것을 깊이 연구해 보면 그분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은 자신의 신성, 모든 신적 능력, 그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 오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통해 이 땅을 고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분은 신성한 권능을 전혀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우리 구주가 되시려고 아담이 실패하기 전 우리의 상태로 되돌리시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이 되셔야 했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통치권을 되찾아 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에서 1장 15절과 16절을 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만물에 맏아들이신 예수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좌나 통치나 권세나 권능이나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 아담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실패하고 아담이 반역하여 이를 바로잡으려 했을 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아담과 같은 사람이 되어 자신을 낮추시고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분이 어머니에게 완전히 의존하여 먹이고 입히고 안전하게 지키고 따뜻하게 해주시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순종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왜 이 정도로까지 하셨을까요? 로마서 5장 19절 매우 강력한 말씀입니다. 왜 이 정도로까지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니 우리는 모두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니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잃게 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의 불순종으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통치권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내려와 사람이 되신 순종으로 십자가에 가신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분은 우리의 통치권을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여러분의 관계, 나의 관계, 우리 모두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지요?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는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이 구절들을 듣습니다. 이제 그 배경이 되는 기초를 보게 됩니다. 그 땅의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며 지내고 있었는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주어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다윗의 동네에서 나시니로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인 악인이라.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 하늘 군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강이 있도다 하더라.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원하십니까?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통치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라고 가르치신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창세 때부터 우리에게 약속된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이를 아주 쉽게 하셨다.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한다.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다. 그러니 나와 함께 이 기도를 드려보라.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소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제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저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고쳐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사랑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구합시다. 나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아버지, 제가 구합니다. 성령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지금 성령으로 저를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하는 모든 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혼자 자리를 떠나 입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배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입으로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배운 적 없는 언어가 나오게 하시고 그 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아멘.
2: 캐시는 당신의 소식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내세요. kathie@kathydavidson.org 또한 그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이 메시지를 다시 듣거나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katherinedavidson.org입니다.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세요. 주소는 텍사스 주 갈랜드 사서함 460088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텍사스 주 갈랜드 사서함 460088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3: Music on hoperadio.net at 300 hours UTC.

0: 안녕하세요. Come Alive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행자 메리 베스 잭슨입니다. 우리는 현재 베드로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뼈와 골수를 가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몸과 영혼, 영을 의미하며 나아가 우리 마음속의 생각과 태도까지도 가를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응답할 때 그 말씀이 진정으로 살아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 있기를, 육체가 말씀에 반응하고 마음이 말씀에 반응하며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인 영혼과 영, 우리 모두가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서 말씀에 응답하게 하소서. 이는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시며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오셔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님은 부활하신 살아계신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이 귀한 믿음을 얻은 이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있기를 빕니다. 그분의 신성한 능력은 그분의 영광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아는 지식을 통해 경건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통해 그분은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 약속들을 통해 여러분이 악한 욕망으로 인해 세상에 있는 부패 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힘써 구하여 믿음 위에 선함을, 선함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사랑을, 형제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라.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덕목을 점점 더 풍성히 갖추게 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 무익하고 결실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없는 사람은 근시안적이고 눈먼 자로서 자신이 과거의 죄에서 깨끗하게 씻김 받았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도록 힘쓰십시오. 이 모든 것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풍성한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더라도 나는 이 일들을 항상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듯이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곧 벗어 버릴 것을 알기에 내가 이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가 떠난 후에도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 전할 때 지어낸 이야기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위엄 있는 영광 가운데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그분께 들려왔을 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기뻐하노라. 우리도 그분과 함께 은밀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은 이를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등불처럼 주에 깊게 경청하는 것이 좋겠으니 이는 날이 밝아오고 새벽별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의 어떤 예언도 예언자가 스스로 해석하여 나온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언은 결코 사람의 뜻에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비록 사람이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는 한 사람이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는 이야기를 봅니다. 그리고 주인은 떠나시며 그들이 그 달란트를 받아서 사용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어떤 성경 번역본에서는 금주머니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그리고 우리의 재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침내 주인이 돌아오셨을 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불려 5달란트를 더 얻어 10달란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불려 이제 4달란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받은 종은 그것을 가져다가 땅에 묻어버렸고 이자를 얻으려고 은행에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서 그릇을 빼앗아 많이 가진 종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적은 것을 신실하게 관리할 때 많은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주님은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낸 자들에게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누릴 안식의 기쁨 속으로 들어오라. 그렇죠? 들어와서 이곳에서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라. 우리는 종종 그 말씀을 떠올리며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하곤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듯이 언젠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분을 고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분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다른 길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후회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 무릎 꿇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때문에 베드로 후서의 이 구절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을 굳건히 하도록 온 힘을 다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두 팔 벌려 환영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비틀거리다 라는 말을 생각할 때 그 단어는 어둠 속에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헤매지만 빛, 곧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입니다. 시편에는 그것이 우리 발의 등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길의 빛입니다. 또한 잠언에는 의인의 길이 새벽 빛과 같다고 말합니다. 날이 밝아질수록 점점 더 환해져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둠에서 나오라고 부르시며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틀거리며 다니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명확하게 정의해 줍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에 선함을 더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고 단순히 어선 선한 소사르라시 어선들이 간 세원한들 즉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 그 선함에 지식을 더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좋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선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날 세상은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부르기 때문에 무엇이 진정으로 선한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분이 선하다고 부르시는 것을 선이라, 악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악이라 말해야 합니다. 그분은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좋았습니다. 돌아가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부르시는 것을 선이라, 악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악이라 부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절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을 봅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지식을 갖게 되면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랑과 친절을 베풀며 사람들이 자신의 시련과 혼란을 헤쳐나가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위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절제를 갖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돌보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든 우리가 그들에게 맞서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응답하며 절제력을 발휘해야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절제함에 인내를 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내는 시간이 흐르며 검증되고 시험을 거쳐 진실된 믿음입니다. 그러니 시련이 닥칠 때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견디는 법을 배우는 인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즉석 요리를 선호하는 세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슬로우 쿠커 속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절여지고 열기를 견뎌내며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도망치지 않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또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그는 인내에 더해 경건함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말입니다. 단순히 버티고 있다는 수준에 그치지 말고 경건한 삶을 살아갑시다.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빛을 비추라.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본질을 보게 합시다. 또한 그는 경건함에 더해 서로 사랑을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형제애라고도 하는데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남을 우리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점이 참 좋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형제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가족이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가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우선이죠. 사랑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무엇을 선하다고 부르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무엇을 악하다고 부르시는지 알아야 하며 이를 혼동하여 모든 것을 단순히 사랑이라고만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합니다. 그분은 의로우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십니다. 기준이 있으며 그분은 모든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요한 3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스포티파이에서 해당 성경서들을 찾아 다시 들어보시며 제가 그 성경서들을 읽어드리는 동안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자질을 점점 더 풍성히 갖추어 간다면 단지 현상 유지를 하거나 그저 대충 넘어가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 무익하고 결실 없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며 저는 예수님 곁으로 떠나신 소중한 친구를 위해 이 방송을 바치고자 합니다. 저는 그녀가 분명 잘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라는 말씀을 들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아마도 그녀의 남편과 저 그리고 제 남편을 제외하고는 그녀가 이 라디오 방송국의 후원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Come Alive, Come Alive 프로그램의 유일한 재정 후원자로서 그녀는 매달 반짝이는 눈빛으로 저에게 수표를 건네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건 호프 라디오를 위한 거예요. 이 Come Alive 프로그램을 위한 거죠. 그녀의 관대함 덕분에 그녀가 희생적으로 기부해 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녀의 남편이 구조조정으로 실직했을 때조차도 그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전히 기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육체적인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부해 주셨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내 안락함만 생각하고 나 자신을 위해 쓰겠다고 말하는 편이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러분과 영혼을 생각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당신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방송이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든 축복이 되었다면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Come Alive 이 z37@gmail.com으로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지금 슬픔에 잠겨 있는 그녀의 가족을 진심으로 위로해 드리고 싶으니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가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녀를 무척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그녀의 관대함과 희생적인 헌신 덕분에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초대하고 이렇게 말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 멋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이기심과 제가 원하는 것들만 좇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저는 제 삶을 내려놓고 제 삶을 주님께 드리며 제 삶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1: Lifting up Jesus Christ 24 hours a day. HopeRadio.net and TAWH, Palau.
2: T8WH Palau concludes another broadcast day. You've been listening to Hope Radio Transmitter Angel 5. Hope Radio originates from Morgantown, West Virginia, USA, broadcasting from the island of Palau via shortwave station T8WH. You can continue listening on our live stream by going to our website, HopeRadio.net, and choosing live stream from the drop-down menu. Or join us again tomorrow as we once again broadcast the good news of our risen Savior, Jesus Christ, on Hope Radio, Angel 5, T8WH, Palau.